완전 비리가 따다 가라 에 도디아사 에서자고 마세 니라다 저리기 마법사 땡리야 마사까 사까 안 사까 Cucina bianco e le primavera e si fiorì da buata, dinda chiesa, dovete mamma.